0: turn me on.
1: We're like your best friend on the air. Radio with personality.
2: I love the mixes.
3: I love the music.
1: All Music Radio.
4: 쟤네 그랬다 그 어서 퓨로 다다샤 선물을 매스크 지내와 고모 파시도